0: 천만 분씩 항.
1: 천만 분씩 항이야. 내 민망해, 민망한 독성하네. 그러 호배야, 칭해요. 약간, 뭐야, 못 치자. 예.
0: 핵개방에.
1: 난 오시하지만, 과거에 공기 不 하네요. 무용동 나사마, 수리에, 제대로 돼요. 와, 간염되고 하는 거는 싸우가 팽팽기고 하네라. 从极少化痰，过于搁在轮流，即款玻璃免烧散，绝对都要买顶下食。啊，你无形中做迄个蓬蓬硬的这个空气啊，
0: 毒板塞啦，这个中风塞啦，头水塞啦，哎呀，这拢蓬蓬硬
1: 的，食粉塞啦，
0: 食粉的朋友啦，
1: 细胞啊。拢伫内底安尼吼，啊你酷酷潮呢比赛呢，
0: 对
1: 啊，我这拢来治疗好水安尼吼，来玻璃边烧散，今个买顿来吃。
2: 咱来甲进只广告嘞吼，咱这个隔离玻璃边烧散，天气呐一变化吼，啊一挂咱这个老大人啦、囡仔啦，气更较差的吼，啊见着冷风吹着风，啊就安尼烧烧烧。你啦，扫霉啊，扫扫到暗时啊吼，拢困无好安尼吼，啊扫到平平喘，喘平平安尼。咱玻璃免扫散，更加买倒来食。玻璃免扫散。